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마음의 불청객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의식구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이 강해지면 불필요한 경쟁심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등감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심화되어지면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3월 달에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 중 한 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베르나르 루아즈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만 수십 개가 되고 그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200km가 넘는 거리에서 미식가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의 식당은 유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TV 방송의 정규 뉴스 시간에 브레이킹 뉴스로 그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분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유명한 요리사인데 자살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식당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등급을 정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기드 미슐랭이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 지난 27년 동안 최우수 점수인 이 Three Stars, 별 3개를 받았던 것이 그 식당인데 유독 2003년도에는 두 등급이 내려간 One Star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관한 나머지 총을 입에 물고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스타면 어떻고 1스타면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음식에 최선을 다하고 손님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인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비교적 평가, 잡내적 평가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은 비교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에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고 또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 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비교의식 때문에 경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비교의식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고 소유해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자기 소명을 따라 자기답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불필요한 비교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른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비록 비교의식의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의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기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시점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방문을 끝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친 그 시점을 그 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의 외곽 지역으로 가셔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이 시점이 예수님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은 끝난 시점이지만 아직 요한이 투옥되긴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구속사역에서 참 독특한 시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중첩되던 시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던 시기, 침례요한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여는 시작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예시대와 새시대가 공존하는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가 중첩되는 바로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 외곽 지역으로 가서 침례를 베푸셨지만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 지역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베프티즘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유대 종교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즉 개종자들에게 베풀던 베프티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례 예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행했던 베프티즘은 또 maybe 예수님이 행했다는 이 베프티즘도 그 캐리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패한 유대 기존 종교에 식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프레쉬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굉장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보다 더 강렬하면 강렬했지 결코 모자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아주 스트롱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가 침례를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요한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요한이 행했던 그 침례가 바른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침례가 바른 것이냐,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일종의 논쟁으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정결 예식은 ceremonial washing을 말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당시 존재했던 그 일종의 세리머니 아마도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 행하신 베프티즘이나 요한이 행했던 베프티즘이 그들이 보기에는 청결 예식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되고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maybe 이런 메시지가 서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선생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Is it okay? 아마 이와 같은 차원의 대화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요한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보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팩트를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고로 4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는 과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All are going to him. NIV 성경에서는 everyone is going to him. 과연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과장이에요. 그래서 제 짐작으로 이 보고를 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남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뻥을 치는 사람이면 남자 아니고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정확하지도 않는 정보에 과장이 섞인 보고, 이것도 물론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보고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에 대한 비교 의식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비교적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의식을 갖는 순간 예수님과 요한은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과 경쟁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침례요한이나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관계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는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비교의식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합니다. 말이 빠르니 느리니, 첫 걸음마를 몇 개월에 뛰었니 아니니, 옆집에는 9개월에 뛰었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돌이 지나도 안 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다행히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아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성장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공식적인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표입니다. 누구는 A, 누구는 B, 누구는 C. 그게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A 학생이 되기도 하고 B 학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구조가 비교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직장생활할 때 연봉 가지고 비교합니다. 능력 가지고 비교합니다. 자비님들의 케이스는 미모를 가지고 비교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얼굴이 잘생긴 배용기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눈도 크고 잘생긴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 우리 집에 놀러만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이름이 이제 근인데, 근아, 용기 봐라. 눈이 얼마나 크고 잘생겼니? 근데 너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구별이 통 안 된다. 어머니께서 놀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씁쓸하지만 속으로, 야, 그래도 볼 건 다 봅니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비교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깊은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치게 되면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 여러분 가족이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터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비교한다든가, 능력의 유무를 가지고 비교한다든가, 혹은 경력이나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답게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비교에 대한 말을 들은 요한이 제자에게 했던 답변을 통해서 이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27절 말씀이 하면은 비교의식을 뛰어넘으려면 첫 번째로 건강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른 영적 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모든 축복과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신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줄어가는 이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는 이 모든 이유들은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교회도 부흥할 수 없고 그러므로 숫자에 많고 적음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근본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영적 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업적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우리 사역의 현장을 비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동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위 교회가 어느 교회고 3위 교회가 어느 교회고. 여러분 과연 교회의 동수가 있을까요? 사이즈나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숫자적 그 크기를 가지고 교회의 등수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서적인지. 성경 말씀이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판단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부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정결함과 진실함이에요. 이와 같은 정결함은 없이, 이와 같은 진실함은 없이 숫자만 가지고 등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룩한 숫자도 아닌데 하나님 대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의 기쁜 그런 현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외적 형태를 가지고 경쟁한다든가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외적인 형태보다 내가 손에 이룩한 어떤 업적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외적인 객관적인 점에도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는데 외적인 업적만 높이기를 원한다면 설사 그것이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모든 외적인 성취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그 좋은 예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케이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방시대 때에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바알 우상 숭배로 돌아섰을 때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850대 1의 전쟁에 나가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했던 세상에 그런 업적을 세운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온 땅이 바짝 말라 있을 때 기도함으로 담비를 쏟아지게 했던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야만큼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건을 이룩했던 장본인인데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전갈을 보냈어요. 이 전갈을 받자마자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God, that's good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Take my life now. 나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십시오. 이건 자살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가 비참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열등감입니다. 비교해서 오는 강력한 열등감.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은 열등감을 수여하게 됐을까요? 물론 이세벨이 보낸 편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렇게 정당한 이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3년 6개월 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대상인데 이제 와서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엘리야는 일에 집중해 왔어요. 많은 사역을 이룩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일에 집중해 오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환경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850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 붓게 한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루겠다는 모든 사역에 모든 업적의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세벨의 협박을 이길 힘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더라면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 보지 않고 상황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들을 봤어요. 저의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갈멜산 전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엘리야에게 보였을까요? 박수치지 않았겠습니까?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광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식어져가고 이세벨의 그와 같은 편지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순간 본인은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우리 모두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보시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봐야 돼. 내 인생이 풀릴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내 인생이 막힐 때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원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영적 소신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비교식을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소신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지 비교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못 말했니? I'm not Christ.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받은 종에 불과하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니?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침례관을 그리스도라고 오해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와 같이 떠받들고 박수를 보내도 요한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서야 될 본래적 위치,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스팟라이트, 각광을 받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랑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둘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식장에서 둘루리에게 스팟라이트가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둘루리를 인식해 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상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나는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 신랑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른 고백이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돌멩이 안개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작품이 됩니다. 풀잎 하나도 혹은 뭐 잡초 한 개도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면 아름다운 꽃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으면 어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된 자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죠. 우리가 학교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를 안겨주셨든지 그 위치를 발견하고 그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부모들에게 주는 교육학적 교훈 같은데요. 형제들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들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일 수가 있다. 이 개성과 브레인, 두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비교를 삼죠. 그래서 공부 잘하냐 못하냐 스마트하느냐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개성이 중요하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거기에 맞는

신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셔서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1250도 C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도자기를 구워낼 때 최상의 도자기를 구워내는 온도라고 합니다. 800도 정도로 구워내면 일반 부스러지는 사기그릇밖에 안 되지만 1250도로 구워내면 그게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1250도 C. 그리고 그 옆에 부제가 붙기를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 수준에 딱 맞는 책이었어요. 첫째로 얇아요. 저는 얇아야지 제 수준에 맞습니다. 둘째로 그림이 많아요. 만화책 비슷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용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제 수준에 딱 맞기 때문에 쉽게 보려고 책을 들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한국의 CEO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우리 중앙일보사에서 추천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 거북이가 나오는데 거북이 이름이 슬론이에요. 슬로우에다가 완을 붙여서 슬론, 느리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아무런 이 거북이가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 토끼가 이 거북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어. 이 느림보야 그랬어. 딴 건 다 참을 수가 있지만 그 말은 자기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응급결에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자. 내가 진짜 느림보가 아닌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입니다. 이 토끼는 빨리 달리니까 가장 달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올 때까지 한숨 자자. 근데 그게 사실은 토끼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면 꼭 자는 그 잠이 있대. 그걸 동물학계에서는 토끼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봤더니 거북이가 기대까지 가서 성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거죠. 그 후에 이 거북이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신문의 제일 프런트 페이지에 그냥 등장을 하고 패스트 터틀이라고 하는 신발 만드는 회사의 스카우트가 됐어요. 우리 집에 표현하면 나이키 같은 회사의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토끼와의 재대결을 추진한 것이에요. 빅매치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북이를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빨리 달리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등딱지를 깎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실 거북이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그 정체성인데, 그래서 항상 자랑할 때 우리 가문엔 등딱지가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그 등딱지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등딱지를 깎았어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가르치는 워크샵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거북이가 아니라 치타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말처럼 소리를 내면 빨리 달린다고 해서 힝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공부도 마치고, 그야말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짜가 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거북이하고 토끼가 두 번째 경주의 대결에 섰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아, 여기에 격분한 이 거북이가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번엔 더 철저하게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준비해서 세 번째 대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토끼가 이겼어요. 그때 이 거북이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동원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거북이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해도 토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거북이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살아야지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경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경쟁의 의미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경쟁의 의미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0: 발견하는 것.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이 깊이 받았는 그런 교훈 같이 들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극대화시키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만드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개성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와 능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필요한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영적 소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공연한 허영심이나 객기를 부리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경쟁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삶의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30절 보시면 요한은 자기 일평생 주어진 삶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유명한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분은 커져야 되겠고 나는 줄어가야 되겠다. 침례 요한의 일평생 과제는 이거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인생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삶에서 자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운 후에 내가 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진정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참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밍을 정해놓고 골을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그 이루가지 못하면은 마음가운데 상처받고 심지어는 번아웃 되어지고 패배식 가운데 줄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야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이 내 심령을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하게 돼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은 참된 목적을 향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이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꽉 차 있고 내 삶의 최대 과제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삶의 최대 과제가 되어지면 그러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이 객관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넌 이슈가 되고 그러므로 그것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내가 살아도 오케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에게 유일한 한 관심사가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된다는 이 말, 헬라말로 메가 루노라는 말입니다.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이 magnify, 그리스도를 가장 큰 분으로 만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영어 번역은 exalt, 예수님을 높인다 그렇게 번역했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to increase, 그리스도를 흥하게 한다, 크게 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편안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하고 그분을 가장 큰 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최대 과제요. 이것이 바울의 최대 가치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신대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선책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파와 반바울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다툼으로 바울을 배척할 마음으로 저 교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런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편 남의 편은 it doesn't matter. 사실 사역자로서 굉장히 아픈 현상인데 대적하고 찌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처절해야 될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대의 분으로 삼고 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유컨대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밑에 마을을 보게 되면 그 큰 집들이 성냥갑같이 작게 보여요. 그 작은 성냥갑 안에서 찢이고 벗고 다투고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그런 문제가 많다고 죽니 사니 그러고 투쟁하고 찌르고 상처받고 사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되면 성냥갑같이 작은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그 위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그동안에 큰 줄 알았던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지 서로 투쟁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삐치고 하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문제인지 이걸 비로소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드 시작하는 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페이드 클리닉 갔을 때 러벅 텍사스에 있는 러벅이라는 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페이드 팀들을 위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여러분 나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커플, 젊은 커플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파일만 하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기로 다 결정하고 헤어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페이트 한다고 하는 광고가 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저게 뭔지 한번 드러나보자. 그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페이트에 참석을 해서 그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13주 동안 그 당시 자체 16주였는데요. 16주 동안 말씀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또 나가서 신방에서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16주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부가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서 문제가 뭐 때문에 간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소개하는 거지. 예, 이혼하려고 결정하고 갔는데요. 이분들이 페이트를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생사를 다루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신매주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이슈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자꾸 보잘것없는지 기껏해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떤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투쟁했는데 한 생명이 구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 이슈를 보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문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난 이슈인가를 발견하고 그들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이 사역하겠노라고 헌신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가 있으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전부 가짜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 소유해봐도 가짜입니다. 명예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마찬가지예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사명이 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향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내게 주신 구원이 흔들리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옷을 벗은 여자가 있다든지 도둑이 들어와 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라는 싸움의 전사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잘못된 이단 사설을 들고 들어온 이단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집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라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편리함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해와 악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믿음의 삶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강의를 마치는 순간 청취자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서 배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해들은 많은 오해를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옛날부터 오늘까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들고 전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4: 제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과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2: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맥색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지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듯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엽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노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4: 제10장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11장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기차사를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갈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갈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잇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론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론이 아주 어두우리라.
4: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쭙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전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 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 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떡을 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2: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이혼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이혼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이혼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1은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J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JBBN 방송은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글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으며 평생을 그 사랑 속에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공부할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기의 혈육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기는 순수하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와 장로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간증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래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주 예수께 인도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진 마음의 부담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해 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잠깐 동안 바울이 나눈 간증을 들은 후에 오히려 자신들이 마음에 염려하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20절로부터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권면입니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혹감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이 일의 배후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명백하게 야고보와 장로들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 가진 태도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아니면 글자 그대로 무수한 사람들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있기 오래 전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서신서들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실상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이와 같은 측면을 소유하는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음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의식에 관해 주어진 다양한 율법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닌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바울이 이방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고 들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규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여 염려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와 장로들은 거의 비밀리에 바울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엔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확실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저들의 규탄을 완화시키고 또한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의 찔림이 없게 할 행동 지침을 바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받고 있었던 격심한 압박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심한 억압을 받고 있었던 때라는 사실을 유의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혁명과 반역의 소문이 가는 곳마다 떠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리거리마다 가득하였고 이것저것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혁명이나 반역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제안 또 움직임이 보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말살시켜버릴 것은 물론입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왔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 수도 있는 큰 불을 발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의한 것은 전략상의 한 가지 방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손으로 적었던 율례를 율법을 지워버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각해내었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나시린에 서원을 한 청년 4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저들과 함께 일체가 되고 비용을 지불하고 혹은 저들이 한 서원에 따른 비용을 내고 바울 자신도 서원을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이 압박감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유대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면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달이나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개종했을 당시에 나시린이었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대로 자기의 서원을 다른 곳에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었으나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나시린 소원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았으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바울이 그의 나시린 소원 기간을 끝내면서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이상 차지할 자리가 없음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 청년들은 나시린 서원을 마치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예물을 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부유한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릴 양을 사서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매우 선한 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자면 바울,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저들이 가지고 있을 비방의 근거나 적개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 네 명을 데리고 가서 저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 정결하게 하고 저들의 비용을 내고 제물의 비용도 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도 율법에 대하여 저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격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와 진리에 대한 나의 입장을 심각하게 타협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믿는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드리신 것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성전의 제단에 예물을 가져가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바울이 그것을 묵인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역하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선포했던 그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G. 캠벨 몰겐 목사님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떠나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형제된 유대인들을 심히 사랑하는 데서 나온 잘못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어야 했겠지만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진리를 떠나게 하려는 유혹 때문에 때때로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이웃을 구원회로 초청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언어로 제작되어 매년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는 이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작은 카드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방송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꼭 실천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실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성장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꼭 실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지붕으로부터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0: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십니까?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 참조해 주시고 또 이메일이나 복음대화방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1: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실수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었을 때에 한 번에 공을 쳐서 날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면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아이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며 그 진리로 인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또한 친구로서 예수님의 나눠주시는 권위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중요한 선물이며 요즘 우리가 이 분위기 속에 즐기고 있는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로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며 그분의 나눠주시는 권위와 영광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일곱 개의 표적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번째 마지막 십자가 전의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앞에 배경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 역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함께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돌보다 더 강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나사로의 전지하신 친구로서의 예수님. 세 번째는 함께 죽을 가치가 있으신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는 죽음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이틀이 지난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려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이틀이 더 걸려서 나사로 죽고 난 나흘 후에야 주님께서 그 시신 앞에 그의 무덤 앞에 서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맥시멈으로 최대로 3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기 최대로 봐서 3개월 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 또는 그 이내로 이해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더 재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독특하신 모습, 세상에 비치신 모습, 죽어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친구가 되시는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스케줄 가운데 진행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모습이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로 10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돌보다 더 강하신 우리 세상에 빛되시는 예수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즉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가십니까? 앞에 10장에 보시면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그러셨어요. 가히 신상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서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30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히 신성모독적인 말씀을 또 하시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또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란 상황에 구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일반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족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 제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장 4절에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며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하나 사역을 진행시키시는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도 예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봤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동사는 요한의 특징적인 이중 듀얼 미닝, 이중적 의미를 사용하는 그의 기법에 따라서 빛이 어둠을 이기려 하나 이기지 못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긴다는 의미도 있고 의도적으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으나 또 이겨보려고 했으나 짓누르려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우려했죠.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 칠까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든든한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11절로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친구, 우리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가 잠들었도다. 결국은 죽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완고어법을 사용해서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기에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좋은 표현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뭐 옛날에 동네 친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옛날 어릴 때 동네 친구들 어울릴 때 마치 그러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친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시며 자 이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사로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나사로를 대신해서 앞으로 죽으실 것이기에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들은 바 그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며 그러기에 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사로의 전지하신 친구 동시에 우리의 전지하신 친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6절, 15, 16절 보시면 함께 죽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던 사실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다시 표적과 영광과 믿음의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그에게로 가자고 마르다에게 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마리아에게 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무덤에 죽어 누워있는 나사로에게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며 당신의 나사로를 살리실 의도를 또 한번 힌트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에 16절에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또 물어봐야 될 질문, 도마에게 제가 물을 질문 What did you mean by this? 이때 무슨 뜻이었는가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바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니 우리도 마땅히 가야지.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했지만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우리도 가야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가는 발걸음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그는 몰랐고 그저 충성심으로 그러기에 도마의 이 모습은 우리가 도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도마의 이 장면에서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제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몰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시는 길,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가시는 길, 당신이 이 세상에 비친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그 발걸음 다 몰랐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에 그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세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그 친밀감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명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친구. 여기 나사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요? 우리. 이렇게 우리. 근데 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운데 떡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기를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친하다고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저는 깡패 생활을 못 해봤지만 가끔 이런 표현을 즐겼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거리다. 그럼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아요? 한 패거리다. 막 힘도 흩는 것 같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He knows u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전지하신 나사로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님,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잘 정확하게 깊이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다 알려져 있고 다 노출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경계 대상이 아니시고 우리의 친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과 친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표정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친한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우리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연결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첫사랑할 때 하는 짓이죠. 이제는 주님과 친한 걸 좀 약간은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즐겨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 내 친구인 사실을 입증해 보여달라고 부탁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친구로서 그 친밀감을 희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속에 잔잔한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며 예수님과의 친한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 주님을 잘 아는 관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명하시는 것을 행해 드리고 싶은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 대신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도마 옆에 놓고 말씀하기를 우리 친구 저 스털링에 있는 정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친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사투리에 가는 우덜 이렇게 우덜 물음 우덜. 주님과 우리는 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감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축소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만져받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빛이 되며 우리가 가는 그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동안,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보장받은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도 그 시점도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분 든든한 모습으로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빛을 보는 동안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되어 있는 표현은 따로 떼어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표현 따로 떼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당신을 드리시기 위해 당신을 따로 떼어 구별하셨습니다. 제물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에 이제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제자들도 따로 떼어 거룩함을 입고 그 사건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여러분과 제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거기 답이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뿐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될 우리들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meticulous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의 산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결과 제자들이 같이 따로 떼어 거룩함을 받고 증인이 되고 또 그 증언을 들은 우리가 따로 떼어 거룩함을 받게 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크리스천 허터라는 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바쁘게 하고 바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 때쯤 돼서 한 교회에서 하는 바베큐 파티에 가게 됐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 이제 줄을 서서 음식을 받는데 음식을 나눠주는 간 부인이 닭다리를 담당한 부인이 닭다리 한 개를 이렇게 주지사의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이 헐터 주지사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부인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는 부인이 하나씩 뺏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지사가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공손하게 부탁을 또 했는데 이 부인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하나씩입니다. 아주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주지사가 약간 이제 좀 기분이 그래서 자기 힘을 좀 과시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주지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 그러시군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닭다리 담당하고 있는 치킨 레이디입니다. 그랬어요. 다음 사람.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당당한 거죠. 자기에 주어진 권위가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아무리 주지사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자기의 주신 그 원리에 따라 자기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그 권위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내 받은 바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 그것을 아무리 세상에 주지사가 와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권력에 전혀 움츠러지 아니하고 전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누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것을 잘 알기에 육신의 정욕이 퍼붓는 유혹에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본 더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며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어 그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여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낙담한 영혼을 찾아가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대화하며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투자하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제자의 멋있는 모습, 세상에 빛을 봤기에 빛을 보고 있기에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삶이 여유로운 그 주위에 어둠이 한 구석도 없기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억지로 축소하지 마십시다. 억지로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신분에 그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왜 억지로 그 능력과 그 고상함을 축소하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힘주시며 이끄시는 대로 그 강렬한 빛을 계속 바라보며 그 빛을 즐기며 그 빛을 받아 반영하며 나눠주는 그 힘찬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 세상의 빛이 강렬하게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 능력과 권위를 억지로 축소시키지는 마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자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십시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순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우리는 도마가 모르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베다니, 나사로가 있던 그 자리, 나사로의 무덤의 그 자리는 도마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덤, 죽음의 자리였으나 예수님께는 그 죽음의 자리가 이제 곧 생명의 자리로 바뀔 거란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 빠져있던 나사로, 그러나 생명의 빛을 만나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할 자리였으며 모든 인류가 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그 자리였습니다. 도마는 나사로 죽어있는 자리를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생명의 빛과 영광의, 생명과 빛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에게로 가자. 즉 생명과 빛과 영광의 자리로 가자. 도마는 다 깨닫지 못했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광과 빛과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지 죽음의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그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는 그것이 어디가 되든 간에 다 영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빛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그게 어디가 되든 간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으며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만다. 혹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성자가 아니야. 나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 라는 식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이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들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순수한 겸손의 표현이라고 최인버스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열을 가지고 있으면 열이 있다 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열이 있는데 다섯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백이 있으면 백이 있으니 이것을 다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요구하시는 적이 없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설,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만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과거가 말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발견됐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원동적인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생명 역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 곧 영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빛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셨으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껴들게 됐고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0: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1: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시야는 가려지고 더 이상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야를 넘어선 모든 사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로 또는 저기로 다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주 예배를 참석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섬찟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말입니다. 심지어 22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참으로 무섭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은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비는 내리지 않고 먼지 바람만이 날마다 차옥하게 불어대고 있었어요.
1: 왕이시여,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왕을 만나고자 합니다.
2: 이상한 사람이라니, 누구란 말이냐?
1: 자신은 선지자이며 엘리야라고 합니다.
2: 엘리야? 그 처음 듣는 이름인가?
0: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왕은 마지못해 그 엘리야를 만나주는데.
2: 무슨 일이요? 간단히 말하시오.
3: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가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도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2: 그거야 어떤 신을 섬기든 그것은 결국 자유 아니오?
3: 왕이시여,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2: 글쎄, 그러나 우리 땅에는 우리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온 거요?
3: 왕이시여,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땅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뭄이 찾아올 것입니다.
0: 그 말을 남기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져버립니다.
2: 건방진 것 같으니 저놈이 뭘 알아서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냐?
0: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4: 아이고, 오늘도 저 해를 좀 봐라. 해가 이글거리면서 넘어가는구나.
5: 아우, 예, 내일도 비가 오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4: 그 바알신전에 가서 바알신에게 또 기도를 올려야겠구나.
5: 한두 번 해봤습니까? 소용없어요.
4: 그래도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 바알신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대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고.
0: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대신 다른 민족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걸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이라는 큰 벌을 내리신 거예요.
1: 왕이시여, 이제 왕궁 안의 우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거리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밭과 과수원이 모두 말라버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가축들도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2: 그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1: 왕이시여, 이 심한 가뭄을 그치게 하려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내서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러나 그 작자는 그날 왕궁을 떠난 뒤로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요. 이제를 지금 당장 찾아야겠는데. 이게 큰일이로구만.
0: 이 무서운 가뭄은 3년 6개월이나 계속됐어요. 그 사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깊은 산속 시내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부디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엘리야는 날마다 약간의 떡과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은 까마귀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혼자서 마실 만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이라 해서 가뭄이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3: 아니, 이가 한 모금씩 솟아나던 물이 이제 여기도 그나마 말라버렸구나.
0: 깊은 산속입니다. 엘리야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6: 엘리야야.
3: 오, 하나님.
6: 이제 이곳을 떠나거라. 너는 가야 할 곳이 있다.
0: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북쪽 지방의 한 성에 도착합니다. 그곳 역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5: 대체 이제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
0: 모래먼지만 수북하게 덮여있는 거리. 모두 굶주리고 앙상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엘리아는 한 여인이 상기슭에서 땔감을 춥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3: 여인이시여.
5: 예?
3: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5: 물이라고요? 예. 아니 세상에,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 그렇다면 빵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는지요?
5: 여보세요 손님, 우린 지금 마지막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답니다.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해먹고.
3: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5: 죽어야죠. 이제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던 밭은 말라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남의 집 일을 해주려고 해도 모두 자기 먹을 것도 없답니다. 어디 가서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는 세상이 됐으니 저 같은 가난뱅이는 죽는 게 더 편하죠.
0: 한참 동안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엘리야.
3: 여인이여, 그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올 수 있겠소?
5: 그러죠. 어차피 우리는 죽을 텐데, 시장에 보이는 손님이나 그걸 드시도록 하세요.
0: 여인은 자기 집으로 가서 이윽고 빵을 한 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건넸어요.
5: 자, 어서 드십시오. 손님이 우리보다도 더 배가 고파 보입니다.
0: 엘리야는 그 빵을 맛있게 다 먹어치웠어요. 부스러기 하나까지 모두 먹어버린 엘리야는,
3: 여인이요, 예. 집에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까?
5: 있는데요.
0: 엘리야는 그 방으로 들어가더니,
3: 비어있는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시오.
0: 과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엘리야는 그 항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립니다.
3: 하나님이시여, 저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셔서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주시렵니까, 하나님?
5: 아니, 이게 뭡니까, 손님?
3: 기름입니다.
5: 세상에, 이런 비싼 기름이 어떻게...
3: 어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밀가루와 고기를 사도록 하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물입니다.
0: 모든 희망을 잃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려던 과부 여인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거리에서 외칩니다.
7: 여러분,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이으시지 않는 한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 신에게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0: 삽시간에 엘리야의 이름은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4: 그래 맞아.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려야 해.
5: 아유, 예. 내일 당장 산으로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죠.
0: 엘리야가 근처의 거리를 모두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후,
6: 엘리야야.
8: 예, 하나님.
6: 너는 왕에게 가거라. 내 이제 이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가뭄을 그치려 하거니와, 너는 가서 왕을 깨닫게 하여라.
3: 무시! 엘리야가 나타났어!
5: 예,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3: 이번에는 뭐하러 나타난 거지?
5: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3: 아니, 누구와 무슨 대결을?
5: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산 위에 올려보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하고, 자신은 혼자서 기도를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비를 오게 하는지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3: 850명과 혼자와의 대결이라. 그래, 좋지. 아니, 그래서 비가 오게 한다면 어떤 신이 더 위대한지 판가름이 나겠지.
0: 갈멜산으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구경거리는 처음이기 때문이지요.
4: 850명이 기도하는 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이 같을까?
5: 글쎄요. 아무래도 바알신 이길 것 같은데요.
0: 약속한 시간이 되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일제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0: 그러나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끼지 않는 거예요.
1: 이거 틀린 것 같구만. 에?
2: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엘리야 선지자더러 기도를 한번 올려보라고 하시지요.
1: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0: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어요.
3: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이제 이 목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0: 그 단 한마디의 기도가 끝나기가 바쁘게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떱니다. 산 꼭대기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3: 왕이시여, 보셨습니까?
1: 그래, 잘 보았소.
3: 그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바알시의 제사장들을 모두 처형하십시오.
1: 알았소, 당장 그렇게 하지.
0: 850명의 바알신 제사장들이 모두 끌려나간 뒤,
3: 왕이시여,
1: 말하시오.
3: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부디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금도 쉬지 말고 마차를 몰아야 합니다.
1: 아, 알았어.
0: 왕은 미친 듯이 재촉하여 마차를 몰아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마차가 왕궁에 도착하기도 전에,
2: 왕이시여, 비가 쏟아집니다.
1: 어, 그래. 비요, 비가 오고 있어.
2: 눈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강할 수가 있다니. 하나님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0: 아니, 선생님,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해주셨으니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데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나십니까?
1: 왕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네. 그러니 떠나야지.
0: 어째서요, 선생님?
1: 이제 왕보다도 내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니 왕이 나를 그대로 두려워하겠는가?
0: 그래도 왕은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1: 그 기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야.
2: 그 말은 맞았어요.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왕비는 왕을 채촉해서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빗속으로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다시 정처 없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엘리야. 그가 보여준 이상한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펼쳤지만 왕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는 지쳤습니다.
2: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우는 신의 산으로 찾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엘리야.
3: 엘리야야.
1: 하나님.
3: 너는 이제 할 일을 마쳤으니 내 곁으로 올라오너라.
1: 예,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껍데기를 거두어 주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2: 늙어버린 엘리야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드린 거예요.
1: 이제 아무도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모두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거라.
2: 그는 제자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0: 안 됩니다, 선생님. 저 하나만이라도 선생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2: 아무리 돌아가라 했으나 제자 한 사람은 그의 뒤를 끝까지 따라왔어요.
1: 할 수 없다.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2: 이윽고 그들은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넓고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잠자코 자기의 겉옷을 벗어듭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강물을 내리쳤어요.
0: 강물이 갈라지더니
2: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태연히 강을 건너가는 엘리야. 제자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라가는데.
1: 예야.
0: 예, 선생님.
1: 너는 참으로 믿음이 강하고 진실한 제자로구나. 어디 내 물건이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0: 예, 저의 소원은...
2: 이 제자가 바로 이름이 비슷한 엘리사예요.
0: 저는 다만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많이요.
1: 그래.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2: 그들이 계속 얘기를 나누며 강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0: 아니, 저기 보십시오. 불덩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아니다. 잘 봐라. 저것은 불덩어리가 아니다.
2: 그것은 불에 휩싸인 마차였어요. 엘리야를 태우려고 오는 하늘의 마차였던 것입니다.
0: 선생님!
2: 그 마차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그 바람 속으로 사라집니다.
0: 선생님! 선생님!
2: 그러나 다음 순간 제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승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마차와 함께 하늘 멀리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4: 선생님!
2: 엘리아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강변을 다 뒤지고 그물을 쳐서 강변 속까지 뒤졌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 그래, 그분 같으면은 넉넉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거야. 틀림없어.
2: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날아올라간 예언자 엘리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5: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계명들이 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실상 지금 이 말이 오늘날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의 계명들도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신약의 모든 계명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약과 구약의 계명을 모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신약의 계명을 근거로 들며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설교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들기 위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계명들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들을 모두 포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계명은 신약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이 사람들을 얽매이고 정죄하는 심판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을 지켜주시사 이제는 그 계명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사라지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율법과 계명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설교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들을 구분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특히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할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구약과 신약의 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어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 고난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모두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십계명, 그 율법의

0: 그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면 신약의 계명 또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이룬 자가 된 것이며,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계명이나 율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완성이 되었느냐? 마치 그 율법과 계명이 사라져 버린 것과 동일한 효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완벽한 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1: ...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체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 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 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둠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위로의 특성을 알고 싶은 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BBN 성경대학에서는 42과목이나 되는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경 각권 연구 과정에서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이 대표적인 강해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시기를 추천해드리며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마음의 불청객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의식구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식이 강해지면 불필요한 경쟁심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등감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식이 심화되어지면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3월달에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 중 한 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베르나르 루아즈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만 수십 개가 되고 그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200km가 넘는 거리에서 미식가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의 식당은 유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TV 방송의 정규 뉴스 시간에 브레이킹 뉴스로 그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분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유명한 요리사인데 자살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식당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등급을 정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기드 미슐랭이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 지난 27년 동안 최우수 점수인 이 Three Stars, 별 3개를 받았던 것이 그 식당인데 유독 2003년도에는 두 등급이 내려간 One Star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관한 나머지 총을 입에 물고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Three Star은 어떻고 One Star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음식에 최선을 다하고 손님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인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비교적 평가, 자네적 평가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은 비교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에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고 또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 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비교식 때문에 경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비교의식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고 소유해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자기 소명을 따라 자기답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불필요한 비교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른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비록 비교의식의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의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기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시점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방문을 끝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친 그 시점을 그 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의 외곽 지역으로 가셔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이 시점이 예수님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은 끝난 시점이지만 아직 요한이 투옥되긴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구속사역에서 참 독특한 시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중첩되던 시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시대와 새시대가 공존하던 시기, 침례요한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여는 시작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예시대와 새시대가 공존하는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가 중첩되는 바로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 외곽 지역으로 가서 침례를 베푸셨지만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 지역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베프티즘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유대 종교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즉 개종자들에게 베풀던 베프티즘이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례 예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행했던 베프티즘은 또 maybe 예수님이 행했다는 이 베프티즘도 그 캐리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패한 유대 기존 종교에 식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프레쉬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굉장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보다 더 강렬하면 강렬했지 결코 모자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아주 스트롱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가 침례를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요한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요한이 행했던 그 침례가 바른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침례가 바른 것이냐,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일종의 논쟁으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정결 예식은 ceremonial washing을 말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당시 존재했던 그 일종의 세리머니, 아마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베프티즘이나 요한이 행했던 베프티즘이 그들이 보기에는 청결 예식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되고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maybe 이런 메시지가 서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선생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Is it okay? 아마 이와 같은 차원의 대화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요한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보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팩트를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고로 4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는 과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All are going to him. NIV 성경에서는 everyone is going to him. 과연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과장이에요. 그래서 제 짐작으로 이 보고를 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남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뻥을 치는 사람이면 남자 아니고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정확하지도 않는 정보에 과장이 섞인 보고, 이것도 물론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보고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에 대한 비교 의식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비교적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의식을 갖는 순간 예수님과 요한은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과 경쟁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침례원이나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관계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는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비교의식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합니다. 말이 빠르니 느리니, 첫 걸음마를 몇 개월에 뛰었니 아니니, 옆집에는 9개월에 뛰었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돌이 지나도 안 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다행히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아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성장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공식적인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표입니다. 누구는 A, 누구는 B, 누구는 C. 그게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A 학생이 되기도 하고 B 학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구조가 비교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직장생활할 때 연봉 가지고 비교합니다. 능력 가지고 비교합니다. 자매님들의 케이스는 미모를 가지고 비교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얼굴이 잘생긴 배용기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눈도 크고 잘생긴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 우리 집에 놀러만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이름이 이제 근인데, 근아, 용기 봐라. 눈이 얼마나 크고 잘생겼니? 근데 너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구별이 통 안 된다. 어머니께서 넓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섭섭하지만 속으로, 야, 그래도 볼 건 다 봅니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비교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깊은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지게 되면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터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비교한다든가, 능력의 유무를 가지고 비교한다든가, 혹은 경력이나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답게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비교에 대한 말을 들은 요한이 제자에게 했던 답변을 통해서 이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27절 말씀이 하면은 비교의식을 뛰어넘으려면 첫 번째로 건강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른 영적 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모든 축복과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신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줄어가는 이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는 이 모든 이유들은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교회도 부흥할 수 없고 그러므로 숫자에 많고 적음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근본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영적 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업적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우리 사역의 현장을 비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동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위 교회가 어느 교회고 3위 교회가 어느 교회고. 여러분 과연 교회의 동수가 있을까요? 사이즈나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숫자적 그 크기를 가지고 교회의 동수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서적인지. 성경 말씀이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판단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부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정결함과 진실함이에요. 이와 같은 정결함은 없이, 이와 같은 진실함은 없이 숫자만 가지고 등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룩한 숫자도 아닌데 하나님 대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의 기쁜 그런 현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외적 형태를 가지고 경쟁한다든가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외적인 형태보다 내가 손에 이룩한 어떤 업적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외적인 객관적인 점에도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는데 외적인 업적만 높이기를 원한다면 설사 그것이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모든 외적인 성취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그 좋은 예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케이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방시대 때에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바알 우상 숭배로 돌아섰을 때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850대 1의 전쟁에 나가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했던 세상에 그런 업적을 세운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온 땅이 바짝 말라 있을 때 기도함으로 담비를 쏟아지게 했던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야만큼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인데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전갈을 보냈어요. 이 전갈을 받자마자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God, that's good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Take my life now. 나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십시오. 이건 자살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가 비참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열등감입니다. 비교해서 오는 강력한 열등감.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은 열등감을 수여하게 됐을까요? 물론 이세벨이 보낸 편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렇게 정당한 이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3년 6개월 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대상인데 이제 와서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엘리야는 일에 집중해 왔어요. 많은 사역을 이룩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일에 집중해 오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환경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850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 붓게 한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루겠다는 모든 사역에 모든 업적의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세벨의 협박을 이길 힘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더라면 이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 보지 않고 상황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들을 봤어요. 저의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갈멜산 전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엘리야에게 보였을까요? 박수치지 않았겠습니까?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광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식어져가고 이세벨의 그와 같은 편지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순간 본인은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우리 모두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보시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인생이 풀릴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내 인생이 막힐 때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원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영적 소신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비교식을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소신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지 비교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본 말했니? I'm not Christ.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받은 종에 불과하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니?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침례관을 그리스도라고 오해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와 같이 떠받들고 박수를 보내도 요한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서야 될 본래적 위치,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스팟라이트, 각광을 받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랑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둘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식장에서 둘루리에게 스팟라이트가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둘루리를 인식해 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상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나는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 신랑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른 고백이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돌멩이 안개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작품이 됩니다. 풀잎 하나도 혹은 뭐 잡초 한 개도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면 아름다운 꽃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아니하면 어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된 자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죠. 우리가 학교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를 안겨주셨든지 그 위치를 발견하고 그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부모들에게 주는 교육학적 교훈 같은데요. 형제들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들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일 수가 있다. 이 개성과 브레인, 두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비교를 삼죠. 그래서 공부 잘하냐 못하냐 스마트하느냐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개성이 중요하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거기에 맞는 개성을 주셨는데 그 개성을 잘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즉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너의 삶이 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가 돼야 할 최선의 너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귀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자세로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포텐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답게 값지게 빈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셔서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1250도 C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도자기를 구워낼 때 최상의 도자기를 구워내는 온도라고 합니다. 800도 정도로 구워내면 일반 부스러지는 사기그릇밖에 안 되지만 1250도로 구워내면 그게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게 1250도 C. 그리고 그 옆에 부제가 붙기를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 수준에 딱 맞는 책이었어요. 첫째로 얇아요. 저는 얇아야지 제 수준에 맞습니다. 둘째로 그림이 많아요. 만화책 비슷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세 번째로 내용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제 손에 딱 맞기 때문에 쉽게 보려고 책을 들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한국의 CEO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우리 중앙일보사에서 추진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 거북이가 나오는데 거북이 이름이 슬론이에요. 슬로우에다가 완을 붙여서 슬론. 느리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아무런 이 거북이가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 토끼가 이 거북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느린 뭐야 그랬어요. 딴 건 다 참을 수가 있지만 그 말은 자기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응급결에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자. 내가 진짜 느린 본가 아닌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입니다. 이 토끼는 빨리 달리니까 가장 달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올 때까지 한숨 자자. 근데 그게 사실은 토끼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면 꼭 자는 그 잠이 있대요. 그걸 동물학계에서는 토끼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봤더니 거북이가 기대까지 가서 성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거죠. 그 후에 이 거북이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신문의 제일 프런트 페이지에 그냥 등장을 하고 패스트 터틀이라고 하는 신발 만드는 회사의 스카우트가 됐어요. 우리 집 표현하면 나이키 같은 회사의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토끼와의 재대결을 추진한 것이에요. 빅매치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북이를 책에 들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빨리 달리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등딱지를 깎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실 거북이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그 정체성인데 그래서 항상 자랑할 때 우리 가문엔 등딱지가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그 등딱지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등딱지를 깎았어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가르치는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거북이가 아니라 치타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말처럼 소리를 내면 빨리 달린다고 해서 힝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공부도 마치고 그야말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짜가 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거북이하고 토끼가 두 번째 경주에 대결에 섰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아, 여기에 격분한 이 거북이가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번엔 더 철저하게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준비하고 준비해서 세 번째 대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토끼가 이겼어요. 그때 이 거북이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동원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거북이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해도 토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거북이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살아야지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경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경쟁의 의미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경쟁의 의미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이 깊이 와닿는 그런 교훈 같이 들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극대화시키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만드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개성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와 능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필요한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영적 소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공연한 허영심이나 객기를 부리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경쟁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삶의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 일평생 주어진 삶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유명한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분은 커져야 되겠고 나는 줄어가야 되겠다. 침례 요한의 일평생 과제는 이거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자랑하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인생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삶에서 자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운 후에 내가 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진정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참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밍을 정해놓고 골을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그걸 이루가지 못하면은 마음가운데 상처받고 심지어는 번아웃 되어지고 패배식 가운데 줄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야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에 내 심령을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하게 돼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은 참된 목적을 향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이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꽉 차 있고 내 삶의 최대 과제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삶의 최대 과제가 되어지면 그러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이 객관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넌 이슈가 되고 그러므로 그것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내가 살아도 오케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에게 유일한 한 관심사가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된다는 이 말, 헬라 말로 메가 루노라는 말입니다.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이 magnify, 그리스도를 가장 큰 분으로 만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영어 번역은 exalt, 예수님을 높인다 그렇게 번역했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to increase, 그리스도를 흥하게 한다, 크게 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편안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magnify하고 그분을 가장 큰 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최대 과제요. 이것이 바울의 최대 가치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선체가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파와 반바울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다툼으로 바울을 배척할 마음으로 저 교회 헤게모니를 창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어찌 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편 남의 편은 it doesn't matter. 사실 사역자로서

0: 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되면 성냥과 같이 작은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그 위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그동안에 큰 줄 알았던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지 서로 투쟁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삐치고 하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문제인지 이걸 비로소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드 시작하는 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페이드 클리닉 갔을 때 러벅 텍사스에 있는 러벅이라는 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페이드 팀들을 위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커플, 젊은 커플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파이만 하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기로 다 결정하고 헤어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페이트 한다고 하는 광고가 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저게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페이트에 참석을 해서 그걸 듣기 시작했어요. 13주 동안, 그 당시 사실 16주였는데요. 16주 동안 말씀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또 나가서 신방에서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16주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부가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서 문제가 뭐 때문에 감정으로 소개를 하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소개하는 거지. 예, 이혼하려고 결정하고 갔는데요. 이분들이 페이트를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생사를 다루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신매주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이슈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자꾸 보잘것없는지 길거리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떤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투쟁했는데 한 생명이 구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유식을 보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문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난이슈인가를 발견하고 그들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이 사역하겠노라고 헌신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가 있으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전부 가짜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 소유해봐도 가짜입니다. 명예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마찬가지예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사명이 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향한 삶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유태계 독일인이면서 정신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갇혀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콩 한쪽이 들어있는 수프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는데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생존자들과 함께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버텨내게 했고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또 천국을 소망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적인 말씀과 엄선된 찬양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청취자들을 방송 듣기로 초청하기 위해서 ITL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방송 선교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에 ITL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리고의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과 소유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것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센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기꺼이 했었던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순교자와 같은 죽음을 정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제는 BBN 한국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청취하시고 방송사에게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BBN 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선교 후원, 성경대학, 대화방 등 그 밖에 많은 궁금한 내용들과 저희 사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더 빠르게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담 문의란 코너가 보이고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메일 보내기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남기실 말씀에는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용해 주신다면 저희는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 14장에서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전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장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장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고숨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2: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 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에서 말라기 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